0: 장거이 항사카 동으로 독서부이 아 저러 카녀 양 부부에서 성보 혹 박라 땅때 땅때 타지 못걸는 바 밀리 글럭 사사 나이톡 마늘이카 아 부부에서 성 꼭 잡라요 지니 마나녀 어 타지 못걸는 바 하이 머리 나이톡 그루두구 까지 그 두부냐 마나 하나 뭐라 꼭 잡라
1: 잡고 어 올라가 타고
0: 부부랑 록 파여지니 그 부부랑 록도 걸는 데 사라사라 카이 파야카 딜러버트 거기 아양 동을 거상니 양 부분으로 뭐 동원에 들 거상 무엇이 성로 가르카냐 무엇을 역하라 적더니 차이 무엇을 역하라 사오 뭐나 구수 능 어 타지 무 꼴로빠 하이 나이 턱 가져가이 너가 두부자 많아 흔히
1: 어 타고 어 타지 무 하이 나이 턱 브리 두부자 많아 흔히
0: 타지 무 꼴로빠 하이 나이 턱 아기가 타지 무 꼴로빠 동
1: 어
0: 아부 끌룩 사살이 나이 턱 밀리 동타고
1: 어
0: 타지 무도 버들 보통고 아름 베라 타지 못 걸어 봐. 그 사전에 베라이 나 좋다.
1: 어.
0: 야 하이. 아까 타지 못 걸어 봐.
1: 어, 올라가 다음 거 타고.
0: 올라가이. 올라가 부바로 사다. 아. 너랑 아노 하머를 자디. 근데 뭐 것이 같다. 아. 소마다 하다. 두부자 마는 그냥 그리냐 이제. 이제 소부로. 단이 살로카냐 아실실 바사이. 본거 사이 있는 거 이래서 좀 가너이. 걸어 봐 타지 못어. 이리고 두어서 오이. 뭐 다른 거 소리 오이. 탕사 갔다. 타는 탄거 타는 탄거 타는 탄거 탕망 탕망 속을 일으켜 가시아 라즈바리가 나와 라즈니 달란 가나로 달란 구속 나이톡 달란 파이싱 나하리 나이바 달란 구속 아 라즈니 부사적 라스코냐
1: 어 달란 차가워 타구
0: 아 달란 차가워 아로 라스코냐 크나이 칼의 동구 크나이 칼의 떡만이는 후로 갔다 크나디도 모네성 버버 비니 타이스무 콜로파노 겐거이 소사이 나이바 타이스모 콜로파 하뇨 나이톡 타이 밀릭 라스코냐보 라스코냐바이 미나 타이스모 콜로파 탈랑마니 아보 솔자 카타코 보 카송이 탈랑마니 아보 고톡 소카타 그러니까 울로카이 갸조라 에바 소고이 카이뇨 아 라자니 말라냐니 라자오이 말라냐 파이 후노이 갸톡메저 사이자 게토 파하라 동안요 사이겠다. 올로 라자로 탕 사이바 라자 사워 아 버롱 두비 패지 거라 하노이. 그 보부 탕의 라자는 굴로미 사이자. 마하라스 너무 보달 하부 그라 아니니 너가 세 세벽 동안에 바그이 마 패져우. 올가 라자 승거 세벽 동안이 세벽 또 나르가 나고 안 걸읍사. 남가벽 거라 심심마 모르나이. 올로 라자 사워 아우 세벽 나는 낭나이. 피아, 거라, 시민세, 마나랑, 마나이. 꾸노 사문 그리타이. 그, 아, 버럭 사워. 술 거라, 이모르게 시민이야. 너가 판나니, 곰테 루나니 방, 루나이. 이히, 아버 능랑이야. 아버 하리세 말세동. 능 소도 거라, 시민세 마무르나이. 막 하나이. 아더 마사르나이. 아버는 시민, 라자니, 너가 거라이. 무릉망, 무릉이 동망, 동망. 살보 탕어, 달보 탕어. 하기, 비시보 탕어. 비시바, 비시도, 공카. 아라 동망 동망 설사 라자 선이발 탄거 로이발 파유 어버럭과 산하 탄가 사살 탄거이 꼭지 살 파유 허니버럭 못하이 그러나니 아 저라 가녀 거라 무릭 나녀 사워 아 버럭 거라 무릭 나녀 사타 라잔 라자 이니 허니버럭 못하이 이리나이 못하이 바로그이 라스마라 푸티 포리디 이니 다기 카타 아 거라 무릭 나녀 사타 무릭 사카 능 모태 바로 디 라즈마라 푸티 보리디 능 보리디 마노 그러니까 뭐 마라 마노 앙 마하라스 아데스 카양 샤스 그냥 이런
1: 근데
0: 뭐 것이 같다
1: 올라가 다음 거 타고
0: 올라가이 보보 모태 바로 그 라즈마라 푸티 보리 나니 쟁이리 카 그나디도 보보 모태 바로 그 툴시 블라이 바이 그 사사이 라즈마라 푸티 보리 나니 쟁이리 카 하이 보리테 보리테 পরে মানে আমি খানা তো কখনো দাস দাসী রক মন্ত্রী রক উজি রক সেবাই সন্ত্রী রক আর রাজবাড়ির যত বড় রক হাই মগ হাই বুদ্ধ শিখলাই খানা তক জগই কাছে মহি চাই তখা
1: ওলাকাটাঙ্গা থাকো
0: ওলাকাই আর রাজবাড়ির নিজে রাজকন্যা কলম কন্যা হাই কলম কন্যা সক রাইথ ব ব আ রাজমালা পুথি পরিয়ানি ইয়াফঙ্গ রকই খানাই তখা আ রাজমালা পুথি পরিনাই বিনি ন হুক বোমা বোফানো তাই বোতা বোবাসুই সঙ্গন খাদং জাগই মুক্তি থপ

0: 무항 고설마 니 무팡 녹화 빌라라 무항 고설마 동무세 군 삼빌리스 그리프 어 삼빌리 땅무 그리용 어 버리카이 아 봉사 가서 동하 버리카이 아마가 삼빌리스도 그래 아 녹화 빌만 사이스르세 땅수 파호 해 그전 동심 땅무라 무항 고설마 할래 동어 땅무 삼빌 땅무 누경 삼빌 땅무 누경가에 뭐 땅플자 아텔리즈 양 나요 군판 후야 로카이 와크로바이 나하바 부리마사 아이 졸업 몰고 가서 부리나이 토크승 달분이 나고서 가서 동하고 물론 사보 승가 단나 죽이다 못하다 아타이다 무다 페르다 앙단 비야 죽이비야 부두비야 페르비야 사갈비야 못하이비야 앙가 라자는 부사즉 라스코냐 콜마그냐세 사카이 아무리 버렸다 뭐라 와클럭바이 요사 킥레르카 요사 킥레르카 뭐
1: 땅이 요사 킥레르 타고
0: 오클 나시자고 능 나오라 하이 가세 동 환자 힘 지금 바로 그리다 가시는 가 함께 계신 나는 이제 하이 하임래 아주 고 하임 아주 고 뭐라 하면 동 와클럭바이 좀 하자 요사 킥레르카 뭐 땅카 등에 안 따서 나가 등에 나이 뭐 떡사랑이 능 심하다 항수
1: 올라가 땅 같다고
0: 똑 사람이냐 똑 수승망 망수 똑 통에 뭐 미리 하이 마동 갔다 그리고 그리게 된 클라이 올라가이 양 나시바 아 텔리즈세 아 콜롬바 그냥이 랑성 많이냐 수리라 그럼 거통이 랑성 많이라 발리와 쿰라 랑성 소랑라 가느 야거이 아주 동석부 야 파이네 회바 아부터 텔리즈도 브리시트라 무엇을 사보 이거 아니 비 아니 하이 라스코냐는 라이페디 그 부부의 성도 콜롬바 그녀도 눈 그렇게 모두 아무로 어머서 콜롬바 그녀는 참 보니까 엄부로 콜롬바 그냐 물이 시들 쓰라 부부 투 코드 무소장망 뭐 어떻게야 코드 무소장망 뭐 가세 아 부부라고 고소 뭐 하여만한 자카노 뭐 다 음악 라이캬 안 콜롬바 그녀는 서로 베리클랑 정만이 아 콜롬바 그녀는 병타가 어머도 보름 부리자는 부리시더라 파이 시라 와카라 와라 가서 시더라 아무세 랑스머리 감파로부터 계속다블래 그렇게 이 영어 콜롬바 그냥 약내 부모 세상 별로 탐험견하고 그렇게 아무 콜롬바 그냥 흔히 것이던 거봐
1: 델리즈
0: 뭐 나고 또 이봐 봐자 새로 뜯으냐 또 너무 무슨 뜯으냐
1: 아 뭐 틀랑마 탄가
0: 틀랑마 탄가 틀랑마 탄가 아디노 허러 도자 가보보 마속대 아니 콜롬바 그냥 명문 탄가 뭐 저렇게 설명시나 아무도 모르시더라 모르자니 아이 발로 한 거리 먼먼 나갈세 아솔도 그스 그렇게야 해 이봐 로카이 로카 담카 헛디버 그냥 헛디버 박래 그냥 아 비히 콜롬바 그냥 우턱 동이 타 미리 타나 너가게 사가 벽의 마음 성그럽게
1: 참 너가 타고
0: 아 비 너가 무슨 너가 마음의 성의 약어이 아이 말고도 뭐고도 그래 코르 약어이 디스레이 아이 루타라 글라스라 가서 그저는 그래 이 말은 코르 그래 미리 걸어봐 거 콜로비 그랑 사가 콜로비 그랑 하니 하이 보톡 통의 그 말창 받고 그러니까 아이가 걸어봐 거 말 코르자 뭐 와서 뭐 사부 뭐 코르 그랑 가 오늘 말 뒤자이 앞으로 다 하며 오텔이즈 타고 능미야 말사만이 비시자 잉리야나 말사마 함리야나 아운 마기세 티노 허디버 바사이 닌 마고 마음이 성고 마음이 성나일래 킨도 콜롬바 그냐세
1: 타고는 게 보고시 동하다나 부성문이노나
0: 부성문으로 보고시 동하 아슬라이세다 암 성고는
1: 올라케
0: 탈 버서 성야 올라케 타 니로 하뇨 하니 하이 성그랑 복 올라비 바카 미티 간다 아 부사이 어머도 어부리 성야나 그럭도 못 아야도 성그라카 콜라 콜롬바 그냐 또 성그랑은 뭐 카오 마석 좀 하겠다 다니로 하이 성노 다니로 성노 하게 막 사도서 그런 거 막혀 성성 그런 거 마음 공원 걸음 그런 거나 또 성의 그만 참고 아이들아 보면요 그러니까 네 살짝 그냥 뭐 네 나이 좀 지나지 사보 마음 성 그런
1: 어 뭐라
0: 네랑 토마스가 동시나 어 민로기나 부리자 성 나기 못하자 성 삽성 어 부릴라 하서 봐서 왜 성이나 아 시자 부르면 도장만 두는 거 어 우리 부르 청동네 뭐 하자 하는 것이오. 그거 뭐 카우 밑에가 어 버는 부터리 아니 어 꼴 뭐 그냥 부터리 제뭐 응동하는 뭐 부터리.

0: 무탈이 뭐 하인 하인 건 보니. 우리가 못한 팔자 도마스가 동카 안으로 가. 그녀 어디버 하기 봐서 된다 와서 거랑 그녀 누가 그래 사가. 그리고 성나로 먹는가.
1: 타고 뭐 하프로게 타고 타고 뭐 하프로게 뭐라고니 파이잖아.
0: 하프로게 뭐라고. 많이 뭐라고니 파이. 아프리카 잘 아프리카 함. 그러면 그냥 그 마음 성우 약거이 못 다이가. 가서 그성그성 가요 가서 가더러 파르 약거이 마냥 그리 후이. 그니까이 아무 가 아니로 가이 무조건 때 마음 성거이. 제 타나게 타나이 타나게도 사토랑파. 능 사보 안 능 본다 별다 단내주기다 능 사보. 그러니까 안 깨보야 니 니히 얼마 그냥세 뭐 원하자가. 얼마까지는 바이바이키 못해 자라고서 그래 통통가. 우리 뭐 그런 것도 것도 아까 것도 말 사이클 날 갔다. 뭐 들리지 뭐 그래 정말니. 안나지 능 안어 뭐 하고 돌아와가 아소리가 없마니. 안 뭐 하고 사과 가서 좀가 너는 나 신디네. 앞서 더 판을 굴때 굴때 빈 통보도로 베라시에 안어 나셔봐 와글로 봐서 여세 안어 길리니까. 그러니까 안 못한 문가 안 돼 안어 기부의 독도 중마 동시오. 그러니까 독통의 안어 똑통파랑 너나 샤바라니 너 멍성성이 가는 거 마탕. 그러니까 뭐 무슨 생각 안 놓다고 봐주면 안 오는 말한 가 어때요 지금 부산에 가서 팔망라. 이제 후로 부산로 앞으로 서고 있네. 앞으로 문수로 나오고 안까지서 팔비네. 그렇게 다니라 호라기야. 호라기냐 때려 주로 사겠다 뭐. 니네 뭐 소라니. 싸게 돌리. 싸게 돌릴까.
1: 타고 뭐 무탄하마가 잉덕.
0: 무탄하마가. 싸게 고동 록하이. 무탄하는 뭐 가오 와서 갔다. 어 문제 부터 해서 안 걸면 그냥 망락하. 싸게 돌릴 때 땀 흘리 싸게 돌릴 타고 온 거에 먹을 소라니. 먹을 소라나고. 먹으러 말라 살라 그 해줬구나. 원래 싸게 돌까. 싸게 돌망 돌아오던 거냐 올라 속속속 속가이 가서 고사하고 고도로이. 고동 가이 하고 가다. 그리고 가다. 뭐 허리 다켜리. 그리고 가이 로기 딱딱하노. 가지고 너무 뛰며 파싱. 당상 보보 땅 가게 힌 아 버러고 생 가서 구보 가이 굴로이. 우글로 가다 당가 아 불이냐 누구 이렇게 다니 가이 비밀 싸게 고통 로크라자냐 로크라자 어마마마마마 로크라자 어마마마 싸게 고통 어 싸게 고통 안 봐게 서지 그런 말 다시 해볼까 그러더니 뭐니 다시 고통 로프 뭐 사람 보고 고통 로크라자 마고 로크 싸게 해비디 봐 싸게 가다 고통 간 거냐 싸게 공을 후벼 간 거 이 어른 소조 그네 다른 아이 맛에 이 타고 나가 다 너는 생담 뛰자마누 누구 키봐 누구 키봐 하야 안 생뚱말 하지 또 약도 미리 펴면서 아 떡노상 걸리러 흐름 너는 다니냐 뭐 다시 후로까지 다이브 그만큼 간다 로그로사가 로클라요 고등사가 로그로사가 로그로사가 그럼 먹을 먹는 거리야 하고 와서 드럭 사과단 키봐 너를 사과단을 아 나는 다니냐 것도 우리야 아 생노
1: 미행돈가
0: 아 또 이만큼 키리러 기다리러 가 기다리러 흐름 너가 도구의 모습을 보고 가서 펴봐 아 꼴라면 그냥 아이고 아이고 나고 야구 모습 야구 모습 가서 아긴 하이 아긴 하이 나저 저러고 말고 그 동파이야 우리 뭐 앞으로 가서는가 꼴라면 그냥 안만 갔다 올래 너 뭐 어디서 탁 사이고와 맞을 거다 맞을 거사 맞을 거소 꼴라면 그냥 안만 피가 너는 나이 펴디 니라 시들어서 니 희봐 뭐로 나이 동는 아긴 눅자 니라 니 시들어 너 이 맞을 아 시들어 그렇게 아니 내필라는 시다다 안다다 시다 방통 나도 방통 아니 비나봐 그걸 못해 야구 여러 뭐 성격 막 도자 봐봐 아 미히 그걸 뭐 그냥 나 정도 풀나 봐 그이 또 뭐 풀나 가냐 에이 뭐 성격 에이 염물 걸어 봐 그냥 한 정도 나 정도가 아 걸어 봐 그냥 너뭐 걸어 봐 타지 뭐나 뭐 아우 뭐 군화 타려고 뭐 풀까 이거 걸어 봐 그냥 한 아니 뭐래 아니 희버 나도 나지 소위 너가 안 사이로 하면 앞으로 후거 박라당 프로 얼마 그냥 하이 나이 더욱더 비 가져 퍼지 뭐니 너 이제 사면 못해너 안 가져 막하 미리 알프로 썩었거든 그러니까요 미리 알프로 가 무버지 성우 놓고 가 그러니까 아 들으러 못하러 끼고 가너 꼴보 그냥 막하 아긴 하녀 누군가 한국에 졸리가 꼴보 그냥 거토 말하러 못할까 아 어떡해
1: 타고는 게라 것도 뭐 벨라켄 크나덕 쇼가 턱브라이 브라시 마동쇼
2: 아오
0: 너 하게 공도 이거 뭐야? 어 거토마 사만 비싱 떠이. 너 땀을 소름 많가 기대 살 그날라.